자가운전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많은 별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촌 가로상터는 331 국도와 가까이 있습니다. 변경선을 따라 굽이굽이 뻗은 331 국도는 자가운전 애호가들로부터 극한 비경의 출발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장터는 올여름 새롭게 승격돼 무료 주차자리 200개, 충전시설 35개, 무료 급수 배수시설, 24시간 개방 화장실 등을 갖춰 길을 재촉하던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멈춰 쉬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들은 장터의 소비 사슬을 풍부해하고 있습니다. 맥주와 꼬치구이를 비롯한 변경의 특색 음식들이 모두 갖춰져 대중의 야간 음식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소비 전경은 강변 장터에서 발해 고진으로 이어집니다. 훈촌은 몰입식으로 옛 풍격 야간 관광을 구축하고 실경 공연으로 역사 자원을 활성화해 야간 소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훈촌 동부가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서는 풍부한 여러 나라 좋은 물건, 특색 왕홍 장면, 진솔한 부대시설 봉사로 변경 도시의 신진 왕홍 필수 방문지와 특색 문화관광 전시 창구로 되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쇼핑을 체험하고 필수 방문해 사진을 찍도록 흡인하고 있습니다. 훈촌 동부가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 들어서면 킹크랩 전시관 앞에 우뚝 솟은 거대한 킹크랩 모형이 특히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단지 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왕홍 필수 방문 랜드마크로 됐습니다. 단지 특색 전시구역인 킹크랩 전시관은 훈촌 통산구 수입 해산물 산업의 우세에 초점을 맞춰 신선한 킹크랩, 대게, 덜게 등 고급 심해 해산물 제품을 집중적으로 전시 판매해 관광객들이 변경 다국 상호무역의 활력과 특색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킹크랩 등 해산물을 진일보 전시 판매하고자 전시 판매관에서는 캠핑식 식사 코너를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킹크랩 등 신선한 계류를 현장에서 조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다리, 전복, 맛살, 생굴 등 냉동 해산물을 판매해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킹크랩 전시 판매관 북쪽에는 훈촌 동부가 국제 상품성에 홍발 우선 수입관에 진열대는 종류가 풍부하고 포장이 정교한 상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선택을 흡인하고 있습니다. 훈촌 동부가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는 2020년에 건설을 시작해 2022년 8월에 운영에 들어갔으며 상품 전시 판매, 전자상거래 부화, 지능 클라우드 창고 등 기능 구역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자상거래, 물류, 대외무역 등 190여 개 기업을 유치해 입주율이 85%를 넘었으며 선으로 성급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성급 창업혁신시범기지 등 여러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현재 단지는 무역, 물류, 봉사의 일체화 산업을 다그쳐 보완하고 전력을 다해 글로벌 구매 및 판매에 다국 전자상거래 종합체를 구축함으로써 집결시키는 것에서 강해지는 것으로의 도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 전문안입니다. 오늘은 제8편 내왕 교류융합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해독해드리겠습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는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공공자원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상호 접착식 사회구역 환경 건설을 추진하며 여러 민족 군중이 함께 거주, 학습, 건설 공유하고 함께 일하고 즐기는 사회조건을 보완해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요구를 도시 계획 건설 질의와 봉사의 전 과정에 포함시키고, 당지 실정에 맞게 우호형, 포용성, 융합식의 도시 민족 사업 정책 조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민족 지역 간, 민족 지역과 기타 지역 간 인구 유동 봉사 플랫폼의 공동 건설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협력 능력을 증강하며 다 지역 정무 봉사의 편리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법에 의거해 민족 지역 간, 민족 지역과 기타 지역 간다 지역 취업 창업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법률 법규와 정책, 국가 통용어로 문자, 직업 기능 등 방면의 양성을 적극 전개하며 직업 지도, 직업 소개 등 봉사를 전개해야 합니다.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학교, 군단 조직과 기타 사회 조직을 지지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형성과 발전의 역사 문화 자원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다지역 사회 실천, 연구 학습 및 관광 학습 참관 고찰 등 교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족 자부심과 자신감을 증강시켜야 합니다.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조직을 격려 지지하며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서 여러 민족 군중의 교류 협력과 우애 호조를 촉진해야 합니다. 8월 22일,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리그가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훈촌 방촌 용호팀의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로서 훈촌시에서는 전방위적으로 홈 경기 분위기를 승격하고 부대 활동을 풍부히 해 축구 팬들에게 색다른 관람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경기 당일 훈초시 체육장 주변에는 각종 특색 전시, 변민 상호작용 체험 부스가 가지런히 마련됐으며, 훈촌의 특색 생산품, 다국 좋은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전시 판매하고, 현지에 우수한 문화 관광 자원을 전방위적으로 선전 보급해, 많은 축구 팬들이 경기 관람과 함께 변경 도시의 산업 활력과 도시의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장 안은 뜨거운 분위기와 활력이 넘쳤으며 훈촌 지역 특색을 고스란히 담은 킹크랩 주재 응원단이 다시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원들은 활력이 넘치고 기세가 등등한 모습으로 원정팀 응원단과 서로 마주보며 호응했고 정연하고 역동적인 공연과 우렁차고 힘찬 응원 함성으로 계속해서 경기장 전체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며 훈촌 경기만의 독특한 정취와 청춘의 활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푸짐한 경품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현장에서 행운 관중 10명을 추첨해 한 사람당 신선한 킹크랩 한 마리를 선물했습니다. 놀람이 가득한 상호작용 활동은 홈 경기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8월 21일 훈촌 방촌 용호팀은 도문 공문 용사팀과 맞붙었는데 이는 훈촌 방촌 용호팀의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지역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많은 축구 팬들이 현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경기 당일 훈초시 체육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경기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훈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응원단을 구성했으며 정연하고 우렁찬 응원 구호가 잇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매 하나의 현수막과 구호에는 팀에 대한 축구 팬들의 간절한 응원이 담겨 있었고 체육장 곳곳에는 뜨거운 홈 경기 분위기가 넘쳐났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도문 축구 팬들 역시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팬들은 관중석에 가지런히 자리를 잡고 깃발을 흔들며 공문 용사팀을 위해 힘껏 응원하고 함성을 보냈습니다. 훈촌과 도문 두 지역의 팬들이 한 경기장에서 함께 응원하며 열정 가득한 경기장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매체가보는珲春조문란입니다오늘은연변에서22도의시원한여름밤으로소비의새해전경을구축한다는내용으로방송해드리겠습니다珲春동부가다국전자상거래산업단지에서글로벌구매및판매다국전자상거래종합체를전력으로구축하고있습니다섭씨22도의서늘한저녁바람이한낮에무더위를가셔주면서연변대지는특유의비서야경을맞이했습니다연변의동서를관통하는야간문화관광의소비맥락속에서혼춘은변경의지리적우세발해력사조선적민속등독특한매력에힘입어차별화된야간소비의새해전경을구축하고있습니다연변의시원한여름밤은현지야간경제를활성화하고방방곳곳에관광객들을머물게하는아름다운명함장으로되고있습니다아래연변텔레비전방송국의보도를보내드리겠습니다331국도변경도로의우세의탁에혼춘은자가운전진화플러스발해의옛정취라는두갈래주선을둘러싸고복합형야간소비전경을구축해자가운전관광객들에게정밀봉사를제공하면서연변변경야간관광의저격으로됐습니다저녁7시반서늘한저녁바람이혼춘강변에부는가운데많은자가운전관광객과캠핑카차주들이륙석가로장터무료주차구역으로들어섭니다선돌선돌저녁바람이불고불빛이하나둘켜지고있습니다이것은바로혼춘강변빈화공원옆에위치한가로장터입니다이장터는독특한특색을지니고있습니다로인과어린이애완동물의모습이많이보입니다장터는또이곳을지나는캠핑카와자가운전관광객들에게무료로많은편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혼춘가로장터는331국도와가까이있습니다변경선을따라구비구비뻗은331국도는자가운전애호가들로부터극한비경의출발점으로불리고있습니다장터는올여름새롭게승격돼무료주차자리200개충전시설35개무료급수배수시설24시간개방화장실등을갖춰길을재촉하던자가운전관광객들이멈춰쉬어가도록하고있습니다다양한먹거리들은장터의소비사슬을풍부해하고있습니다맥주와꼬치구이를비롯한변경의특색음식들이모두갖춰져대중의야간음식수요를만족시키고있습니다밤이깊어가면서소비전경은강변장터에서발해고진으로이어집니다혼춘은몰입식으로옛풍격야간관광을구축하고실경공연으로력사자원을활성화해야간소비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고있습니다혼춘동부가다국전자상거래산업단지에서는풍부한여러나라좋은물건특색왕홍장면진솔한부대시설봉사로변경도시의신진왕홍필수방문지와특색문화관광전시창구로되어많은시민과관광객들이쇼핑을체험하고필수방문에사진을찍도록흡인하고있습니다혼춘동부가다국전자상거래산업단지에들어서면킹크랩전시관앞에우뚝솟은거대한킹크랩모형이특히시선을사로잡으면서단지내많은인기를끌고있는왕홍필수방문랜드마크로됐습니다단지특색전시구역인킹크랩전시관은혼춘동산구수입해산물산업의우세에초점을맞춰신선한킹크랩대게덜게등고급심해해산물제품을집중적으로전시판매해관광객들이변경다국상호무역의활력과특색을직관적으로느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킹크랩등해산물을진일보전시판매하고저전시판매관에서는캠핑식식사코너를설치해관광객들에게킹크랩등신선한계류를현장에서조리해주고있습니다또한설계다리전복맛살생굴등냉동해산물을판매해관광객들의다양한수요를만족시키고있습니다킹크랩전시판매관북쪽에는혼춘동부가국제상품성에홍발우선수입관에진열되는종류가풍부하고포장이정교한상품들이가지런히진열되어있어많은관광객들의선택을흡인하고있습니다혼춘동부가다국전자상거래산업단지는2020년에건설을시작해2022년8월에운영에들어갔으며상품전시판매전자상거래부화지능클라우드창고등기능구역을갖추고있습니다현재까지전자상거래물류대외무역등190여개기업을유치해입주율이 85% 를넘었으며선으로성급다국전자상거래산업단지성급창업혁신시범기지등여러영예를획득했습니다현재단지는무역물류봉사의일체화산업을다그쳐보완하고전력을다해글로벌구매및판매에다국전자상거래종합체를구축함으로써집결시키는것에서강해지는것으로의도약을실현하고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 전문화입니다. 오늘은 제8편 내왕교류융합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해독해드리겠습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는 경제사회발전계획과 공공자원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상호접착식 사회구역 환경건설을 추진하며 여러 민족 군중이 함께 거주, 학습, 건설 공유하고 함께 일하고 즐기는 사회조건을 보완해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요구를 도시 계획 건설 질의와 봉사의 전 과정에 포함시키고, 당지 실정에 맞게 우호형, 포용성, 융합식의 도시 민족 사업 정책 조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민족 지역간, 민족 지역과 기타 지역 간 인구 유동 봉사 플랫폼의 공동 건설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협력 능력을 증강하며 다 지역 정무 봉사의 편리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법의 의거에 민족 지역 간, 민족 지역과 기타 지역 간 다지역 취업 창업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법률 법규와 정책, 국가 통영어로 문자, 직업 기능 등 방면의 양성을 적극 전개하며 직업 지도, 직업 소개 등 봉사를 전개합니다.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학교, 군단 조직과 기타 사회 조직을 지지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형성과 발전의 역사문화 자원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다지역 사회 실천, 연구 학습 및 관광 학습 참관 고찰 등 교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족 자부심과 자신감을 증강시켜야 합니다.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조직을 격려 지지하며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서 여러 민족 군중의 교류 협력과 우애 호조를 촉진해야 합니다. 8월 22일, 2026년 길리문행 연변조 현시 축구리그가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훈촌 방촌 용호팀의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로서 훈촌시에서는 전방위적으로 홈 경기 분위기를 승격하고 부대 활동을 풍부해 축구 팬들에게 색다른 관람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경기 당일 훈초시 체육장 주변에는 각종 특색 전시, 변민 상호작용 체험 부스가 가지런히 마련됐으며, 훈촌의 특색 생산품, 다국 좋은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전시 판매하고, 현지에 우수한 문화 관광 자원을 전방위적으로 선전 보급해, 많은 축구 팬들이 경기 관람과 함께 변경 도시의 산업 활력과 도시의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장 안은 뜨거운 분위기와 활력이 넘쳤으며 훈촌 지역 특색을 고스란히 담은 킹크랩 주제 응원단이 다시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원들은 활력이 넘치고 기세가 등등한 모습으로 원정팀 응원단과 서로 마주보며 호응했고 정연하고 역동적인 공연과 우렁차고 힘찬 응원 함성으로 계속해서 경기장 전체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며 훈촌 경기만의 독특한 정취와 청춘의 활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푸짐한 경품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현장에서 행운 관중 10명을 추첨해 한 사람당 신선한 킹크랩 한 마리를 선물했습니다. 놀람이 가득한 상호작용 활동은 홈 경기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8월 20일 훈촌 방촌 용호팀은 도문 국문 용사팀과 맞붙었는데 이는 훈촌 방촌 용호팀의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지역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많은 축구 팬들이 현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경기 당일 훈초시 체육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경기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훈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응원단을 구성했으며 정연하고 우렁찬 응원 구호가 잇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매 하나의 현수막과 구호에는 팀에 대한 축구 팬들의 간절한 응원이 담겨 있었고 체육장 곳곳에는 뜨거운 홈 경기 분위기가 넘쳐났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도문 축구 팬들 역시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팬들은 관중석에 가지런히 자리를 잡고 깃발을 흔들며 공문 용사팀을 위해 힘껏 응원하고 함성을 보냈습니다. 훈촌과 도문 두 지역의 팬들이 한 경기장에서 함께 응원하며 열정 가득한 경기장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공원에서珲春의국가동상구현대화15차기념계획입선을비준동의했습니다염천주에서는문화체육견인브랜드주동류임량주동발전리념을견지하면서상업문화관광체육의심층융합을착실히추진했습니다각중점분경구에서는지속적으로운영질을높여문화관광시장의열기가안정적으로상승하고소비잠재력이끊임없이방출됐으며발전동력이강한상승세를보였습니다아래상세내용시청하겠습니다총투자가4억8천만원인이주급중점문화관광융합대상은발해국의역사문맥을깊이발굴하고당나라품격고건축군집에의탁해몰입식문화관광단지를조성했습니다발해고지는실경공연문화전시관고풍장터무형문화유산체험야간문화관광등경영모식이구전해완전한문화관광소비사슬을구축했으며이미성급야간소비집결구에입선됐습니다발해고지는1월부터6월까지관광객연19만 3,700 명접대하고관광수입503만 6,200 원을올렸으며350명의취업을이끌었습니다대상은珲春의변경지역우세에입각해문화관광산업과현대농업상업역류통의융합발전을추진하면서변경문화관광소비의새해장성점을지속적으로활성화하고있습니다올상반기우리조에서는중국축구협회갑그리그동북축구연맹전연변축구연맹전등축구경기를통해명태응원단등특색 IP 인기를방출해경기장의흐름을문화관광소비증가량으로전환했습니다인기스타합동공연은입장권경제를깊이발굴해한차례공연으로일련의산업을이끄는효과를실현했습니다10가지문화관광축제와대중문화활동이연이어펼쳐졌고꽃구경범나들이온천건강양생무형문화재체험변경탐방등여러정품관광로선도충분히공급됐습니다이와함께우리조에서는문화관광상품체계를끊임없이완벽화하고관광상품대회를개최해연변유래브랜드를강화했으며공공문화봉사를보편적으로공급하고문예정품을끊임없이내놓았습니다또입경문화관광교류를안정적으로확대하고국내외관광객원천시장을지속적으로넓혔습니다우리조에서는문화로산업의역량을부여하고흐름을효익으로전환하면서다원적이고풍부한문화관광공급으로문화관광고품질발전의새장을지속적으로써내려가고있습니다활동은珲春동북호랑이표범자연과학보급관에서주최하고공천단珲春시위에서협조하여개최했는데러시아풍정의록음악을단체로서부계획자원봉사자들에게고품격문화향연을선사해자원봉사자들의珲春생활속정시문화생활을풍부히하고서부계획자원봉사자들의성취감과행복감을갈증증강했습니다활동후도추첨전시관관람등환절도마련됐습니다이번림시조정의시행기간은즉시시행일부터2026년8월31일까지입니다조정기간동안매일오전8시30분9시30분11시30분3개의고정시간대에출발하는방천관광전용로선차량은일종체육장정류장정차를림시로취소합니다그외시간대의운행편은정차정류장이기존대로유지됩니다珲春시민및외지관광객은시내의두지정정류장으로이동해대기후탑승할수있는데각각珲春시료객운수소와珲春고속철도역입니다두정류장모두해당시간대관광전용로선을정상적으로이용해방천풍경구왕복이가능합니다실시간운행편동태정류장연기운행세부사항등관련정보를조회해야할경우버스회사전용봉사상담전화0433-755-7790으로전화하면정확한이동안내를받을수있습니다전시평균기온은 20.5 도좌우로평년동기보다 1.1 도정도높습니다이번주기온은앞쪽은높고뒤쪽은낮은추세를보이는데24일부터27일낮최고기온은대체로26도내지30도이며28일부터기온이떨어집니다전시평균강수량은 40mm 내지 70mm 로평년동기보다 30mm 정도많습니다이에珲春시기상부문에서는다음과같이제시합니다이번주비가많이내리고일부지역에서는단시간집중강우뇌풍우박등강한대류성날씨가동반될수있으므로국지성집중강우로인한중소하천홍수산홍수및지질재해위험에대비해야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높고 강수가 많으므로 전관 관리와 병충해 감축 예방 퇴치 사업을 강화해 농경지 침수와 작물 도복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도가 낮으므로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운전자와 탑승자는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앞쪽은 높고 뒤쪽은 낮으며 주야 기온차가 비교적 크므로 도시와 농촌 주민들은 옷을 적절히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날씨가 슬슬 가을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이맘때에는 기온 변화도 심해 감기 걸리기 딱 알맞는 날씨입니다. 따라서 이런 날씨에는 옷입기가 무척 까다로운데요. 낮에 잠깐 외출하신다면 반소매 차림하셔도 좋겠지만 아침 일찍 나가시고 저녁 늦게 귀가하신다면 입고 벗을 수 있는 얇은 겉옷 챙겨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환절기일수록 나들이 계획시 오시는 분들은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30도. 춘화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9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31도. 양포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31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30도. 경신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30도. 반석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9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32도. 영안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31도. 밀강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9도. 방천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30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공원에서珲春의국가동상구현대화15차기는계획입선을비준동의했습니다영천주에서는문화체육견인브랜드주동류임량주동발전리념을견지하면서상업문화관광체육의심층융합을착실히추진했습니다각중점풍경구에서는지속적으로운영질을높여문화관광시장의열기가안정적으로상승하고소비잠재력이끊임없이방출됐으며발전동력이강한상승세를보였습니다아래상세는시청하시겠습니다총투자가4억8천만원인이주급중점문화관광융합대상은발해국의역사문맥을깊이발굴하고당나라풍격고건축군집에의탁해몰입식문화관광단지를조성했습니다